지나쳐간 사랑 빈자리 못 잊어 못 이겨서 만남을 시작해 만나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착해 게다가 침착해 그래서 깔봤던 것 같아 내가 바보였던 것 같아 잘해주기보다 대접받기를 바랬지 달래주기